0: 아주 아르가이 베타겔 어스트럽 저기 비너저 거스
1: Nagahupa telling the bit, tip it, tip it. Nagahupa telling the bit.